0: 라디오
1: 게이 웹사이트
2: That turns me on.
3: Let's get something straight.
4: Let's suck some dick.
3: Come on.
5: Все мои друзья.
6: Pull up.
5: Со мною.
6: Pants.
5: Может быть и вы.